0: 왜 어서 있다?
1: 나 아프게?
0: 여보 나 아프게 나 아프게? 예 버거우면 게 예 기타 예 여자 오라 가고 이소
2: 여기 가오게?
3: 나 아프게
4: 소 아시
3: 나 지구라
5: 나 내가 왜 소 아시 라루
6: Kekerasan secara verbal tidaklah dibenarkan, apalagi secara fisik. Tolak segala bentuk intimidasi, jauhkan diri dari perilaku bullying. Sudah semestinya lingkungan aman tanpa bullying.